0: 구글
1: 구글
2: 구글
3: 구글 더 모어
0: 구글 더 모어
4: ang ulan parang pag-ibig. Hindi ito napipigilan.
5: Who got that mug?
6: Turn your radio up.
7: You are listening to
8: Mix of Rock.

0: 빵짱 예비 존.
1: 국내도 수리가도 살인 사파인제 스쿨 스플라이 스파가운 가가미 스플라이.
0: 빵짱 예비 존.
1: 뭐다 뭐 필요한 임포트 밀로칼 강방한 바다 있어 칼로와카.
0: 빵짱 예비 존.
1: 바라사다는 빵 마초 빵 섹시 바라사 왕고 각 바라사 베이비.
0: 빵짱 예비 존.
1: 이 mga balak luna preska kag labas bukas 24 oras.
2: Choy, pabakal, Choy, pain reliever, Choy.
3: Pila ka bilog?
2: Isa lang guro, Choy, ah. Samo niyo duwa ko, malanasakitan mo.
3: 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ha-
4: Kahit toxic sa duty dahil QA, no problem. This call center agent takes it easy kaya. I listen to more Samagdamag on my only radio.

0: Music.
1: 방장의 미초원.
2: 대표 생각으로 살인 사파이즈의 스쿨 슈플라이즈 반가운 건강이 서브라이.
1: 방장의 미초원.
2: 무덤 필요한 임포트 로컬 건강한 바다의 사카로와카.
1: 방장의 미초원.
2: 바라서 바는 빵 맞춰 빵 섹시 바라서 광고각 바라서 베이비.
1: 방장의 미초원.
2: 뭐 이만 가면 그런 프레스카 가밀라마스 보카스 벤데 꾸아도라스.
3: 초이 바바칼라비 초이 미친 초이.
4: Ano mong bitsin, ho?
3: Gamitin ko lang siya sa amigo ko. Parang relasyon naman may sabor man.
5: Ready ka na ba?
6: Ready na!
7: Ready, set, more! Ready, set, more!
8: My only radio!